쪽에 놓으니 이 밥통 속에서는 웬가 비단이 나오던 것이었다. 웬가 비단이 나온다. 웬가 비단이 나온다. 누군 부성우 선백정 헌헌 나 일광당 코소디 아양루정 소나미가 월광당 소왕무유지어르 진상 얻은 천동 전하고주 산천 천목 그려내던 지동문 등태산소 천하의 공부자들단 안양 초당의 경주운대 천하영웅 와룡단 사회가 분분 쫄아난 인내고 함성의 영천한 시르르르르 진이 태평군 군대원다